장준 시르긴 자스갈란 잠인 던던기샤 잡지 지르 존자고 어치리고기 엘타 온하이왕아 민쇼롱아 들어시리 맞다만 듣기들이 젤리기 시야갓 시르장진이 다고는 이 좋은 죽들이야와 니근 얘들아 스두간 밤띵 바로 내 뜨간 두친가지는 죽들

왜 흐르벌지 아름은 죽은 것을이 내 어리야와다 아무르 한테 남타하라 아와디 앞치노 아와디 앞치나 아랩은 죽도리 은지 뭐야 달에 흙을 선내 수

장진 실기인 가스갈란 장인 돈든 기샤 짭지 지르 존자고 어치리우기 에스카 온하이왕아 민쇼롱아 들어시리 맞다만 뜨기더리 젤리기 시야갓 실기장진이다 보는 이 좋은 족들이야와 니근 얘들아 스두간 밤띵 바로 내 뜨기갓 두친가지린 우족들